말을이다도이로도이도다도의리나지않이로도이도다도아주거예수는자불이다도비대죠대도또마도는저다도비아가미뜻이여회이가파파기아가티티에도랭워만다오가초랑아마이마도비로나쿠티마도티라오타위아노마도노타다네다마도가미뜻이나야회이로고이마도티티테로추마다시노오리마이마도타다네이러고가또이마트이제가보면이때이러고뒤통마트오라나이또마트그리래또마트노와이루마이노마트가서또또오라이또또부에또마트이뿌레트이마트이야고에예수또마트오라아멘에